0: Conéctate y disfruta del verano, Match.
1: 93.9.
0: Más pop.
1: Conéctate. Match FM.
2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